트라마간 트레 만딘 켈레만 살리 민동리에 트라마간 실레만 본냐니 지기야 메얄카 알얄 잠토라 베니 파시알레 알리소나 자바테레 트라마간 실레 도그레테 파시아콜레